0: 신비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1: When they looked at the words that came from the mouth of Jesus, he was speaking such amazing spiritual words.
0: 근데 그 외형을 보면은 뭐 목수의 아들
1: When they looked at his outside, he's just the son of a carpenter.
0: 그렇게 되는 거죠.
1: So and so's older brother, that's all he was on the outside.
0: 예, 그렇습니다.
1: Yes, that's right.
0: 암만 귀한 하나님의 종이나 외형 보면 인간이니까 뭐 별거 있겠습니까만은.
1: No matter how precious a servant of God on the outside, he's just a human being.
0: 그 안에 이제 영적인 걸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놀란 은혜가 있는 거죠.
1: But when we look at the spiritual things within, there are so many amazing graces.
0: 그래서 예수님 그 외형은 껍데기만 보면은 뭐 우리 별로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1: And when we look at just the outsides of Jesus, he's not too different from us.
0: 그런데 그 입에 나오는 걸 보면은
1: But when we look at the things that come from his mouth,
0: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귀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1: He has truly amazing, precious truths and grace within him.
0: 그런데 외형적으로 예수는 좋은 옷도 입지 않으셨고
1: On the outside, Jesus did not wear fancy clothes.
0: 화려해 보이지도 아니하고
1: He did not look so fancy and elaborate.
0: 그들은 이제 외형 무시할 수밖에 없지만
1: So when they look at his outsides, they could only despise him.
0: 그 속에는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1: But inside in his heart, he had precious, amazing grace and truth we could not imagine.
0: 지금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 도시를 지나가신다면,
1: even now, if Jesus were to come and walk through the city,
0: 그럼 그냥 사람이지 뭐 별다리 안 보일 겁니다.
1: He would be just another human being. He wouldn't stand out too much.
0: 근데 그 마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지.
1: But if we hear the words that come from his heart, there would be so many amazing words.
0: 그게 놀랍다는 것이.
1: And that's what's amazing.
0: 사람들이 말해요.
1: And then people said,
0: 아, 이 사람 우리 그 목수 아들이 아니야.
1: Isn't this man the son of a carpenter?
0: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That's what they were saying.
0: 근데 우리 진짜 우리 예수님을 만나도
1: But truly even though when we meet Jesus,
0: 특별하지 않고
1: And it's not that special.
0: 우리 똑같은 몸을 가지고
1: He has a body just like us. And he wears clothes just like us.
0: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마 그러는지 모릅니다.
1: People may say, "What? He's the son of God?"
0: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 뭘 보냐면은
1: But what did they see of Jesus?
0: 그 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1: When you listen to the words that come
0: 그
1: from his lips.
0: 마음의 세계를 보면은
1: When you see the world of his heart.
0: 그 영적인 걸 보면
1: When you see his spiritual
0: 너무
1: side.
0: 너무 능력이 있고 귀하고 놀라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1: He is so powerful, so precious, so amazing, Lord of ours.
0: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 예수는 외형적인만 보면은
1: That's why when many people only look at the outsides of Jesus.
0: 경멸하고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1: They could despise them, look down on him, and that's what they did.
0: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 When Jesus was crucified,
0: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1: He was arrested by the soldiers.
0: 십자가를
1: 지고
0: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보면서
1: And when they saw him falling over,
0: 어느 누구도 예수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1: In those moments, nobody thought honorably of Jesus.
0: 그래 맞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 and when he was crucified,
0: 처참했지요.
1: It was very pitiful.
0: 그분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1: Truly, he was crucified for our sins.
0: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1: He is shedding his blood and dying for our
0: 그런
1: sins.
0: 그런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1: the people who don't know those facts,
0: 예수 외형 외에 다른 알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1: No, what would they know other than the outsides of Jesus?
0: 저도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1: I too, after I believed in Jesus,
0: 내 껍데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1: on my outsides, I was nothing at all.
0: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1: but there was Jesus in me.
0: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게 많으니까.
1: And the things that were done through that Jesus was so many and so amazing.
0: 죽은 자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1: He raised the dead. He raised the dead daughter of Jairus.
0: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1: He healed the paralytic.
0: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쳐주고.
1: He healed the woman with the issue of blood.
0: 예, 그분 하시는 건 너무 놀랍습니다.
1: Yes, what he does is so amazing.
0: 만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시면.
1: For the sins of mankind, he died on the cross.
0: 우리가 죄에서 용서 씻어 주시고.
1: And he washed us from our sins.
0: 우리 아무 손가락이 된 게 없는데.
1: We did not do any work whatsoever.
0: 예수님 우리 죄가 다 씻어지고.
1: But through Jesus, all our sins are washed
0: 거룩하게
1: away.
0: 되고,
1: we are made holy.
0: 온전하게 되었다.
1: And we were perfected.
0: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These are great amazing blessings that we cannot say in words.
0: 제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복을 받은 뒤에
1: After receiving this kind of grace and blessing
0: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1: And living through God
0: 처음에 막 어려운 것 같고 그랬는데
1: At first it seemed difficult and whatnot
0: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1: But I'm so thankful for the help of God.
0: 제가 군에 가기 군대 제대하고
1: After I was discharged from the army
0: 제가 이제 김천에 복음이를 하려고 시작했어요.
1: I wanted to begin the work of the gospel in Kimchon.
0: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제 보게 때 요즘만 돈 한 3천 원 정도 있었는데.
1: And at that time in my pocket, I maybe

0: had about $3 worth of money.
1: 군에 갔지 대해서.
0: But I was just discharged from the army. And I didn't know things cost at that time.
1: 김천이란 도시에 복음 전하러 거기 갔습니다.
0: And I went to a place called Kimcheon to preach the gospel.
1: 그래서 방을 알아보니까.
0: And I looked into how much rooms cost.
1: 작은 방만 하나 구하는데 7만 원이란 돈이 들어.
0: To get one small room, it cost about $70.
1: 아, 정말 내가 너무너무 돈이 없어.
0: And I thought, wow, how low in money I am.
1: 김천 시내 쭉 지나가며 봤어요.
0: And I walked through the city of Kimcheon and I looked.
1: 아, 저 집은 이제 그 뭐야 서점이고.
0: Oh, there's a bookshop over there.
1: 저기는 양품점이 있고.
0: Oh, there's a tailor shop.
1: 그 옆에 식당이 있고.
0: And there's a restaurant.
1: 다방이 있고.
0: There's a cafe.
1: 저 그런
0: And I saw places packed with those buildings.
1: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0: And then I just said to God,
1: 하나님 아버지,
0: Father God,
1: 세상의 신들도 자기 삶에 저런 좋은 건물들을 주는데.
0: Even the God of the world gives his people those nice buildings.
1: 하나님의 사람인데.
0: I'm a person of God.
1: 복음을 제가 집을 안 주십시오.
0: Please give me a house where I could preach the gospel from.
1: 그리고 이제 다시 산 속에 압곡동이라는 데로 돌아왔어요.
0: And then I came back into the mountains, into 압곡동.
1: 몇 번씩 이제 김천에 방을 얻기 위해 돈도 없지만 갔었습니다.
0: And even though I had no money, I went to Kimcheon several times to look for a house.
1: 그때 갔다 돌아오는 길에
0: And one day on my way back home,
1: 저 옆에 저 이제 막 그때 23살인가 그랬는데
0: And at that time I was around 23 years old.
1: 그때 제 옆에 이제 영국인 신사분을 타셨어요.
0: An English gentleman sat down next to me.
1: 저보다 나이가 20이나 더 살이 많은 분인데
0: And he was more than 20 years older than me.
1: 그래서 우리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0: And the two of us were talking.
1: 그분 한국어 실력이나 내 영어 실력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0: His Korean ability and my English ability were about the same.
1: 대화가 잘 안 되는지 막 서로 대화를 했어요.
0: We were unable to communicate, but still we talked.
1: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0: I asked him, what country are you from?
1: 아, 영국에서 왔다.
0: He says, I'm from England.
1: 아, 무슨 일 하느냐고
0: I asked him, what do you do?
1: 선교사라고
0: He says, I'm a missionary.
1: 그때 1950년도 그 당시에 한국에 미국인, 영국인 선교사들 한 600명, 한 520명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0: In the 1950s or so, there was about 520 missionaries from the US and England in Korea.
1: 길에서 자주 이제 그 당시 선교사들 볼 수가 있고요.
0: So on the streets, you would often run into missionaries.
1: 나 지금 어디 가냐고.
0: So I asked them, where are you going?
1: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0: He said, I'm traveling.
1: 어, 그 무슨 전도 여행이냐고.
0: Oh, are you on a mission trip?
1: 아니, 그냥 여행하냐고.
0: Oh, no, I'm just traveling.
1: 내가 화가 났어요.
0: I got angry.
1: 선교사 선교하러 와서 복음 안 전하고 여행이나 다녀.
0: You're a missionary who's supposed to preach the gospel. You're just traveling?
1: 왜 당신 복음 전하자고 여행이나 다녀?
0: No, why are you just traveling around without preaching the gospel, I said.
1: 뭐, 그래 이야기하다 이제 거창에서 내렸어요.
0: And then we got off at 거창.
1: 그래서 우리가 있는 우리 집은 압곡동에서 약간 산으로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0: And then my house was in 압곡동, so I needed to go deeper into the mountains.
1: 다시 버스표를 사려고 하고 있는데.
0: I was in line to buy another bus ticket.
1: 그 선교사 제가 가까이 왔어요.
0: But the missionary came and approached me.
1: 이사 박, 오늘 저에게 당신 집에 내 하룻밤 잘 수 있냐?
0: He said, Mr. Park, could I spend the night at your house tonight?
1: 아, 괜찮다, 오라 그랬어요.
0: I said, sure, come on over.
1: 그날 밤에 같이 잤어요.
0: And that night, he spent the night at my house.
1: 그 아주 깊은 산 속에.
0: And it was deep in the mountains.
1: 그 수도도 없고.
0: There was no running water.
1: 샘도 없었어요.
0: There was no creek.
1: 뭐 도랑물 그냥 마셔도
0: There was no well. We just drank from the creek and that was that.
1: 그분도 이제 도랑물을 막 마시게 했는데.
0: And I had him drink from the creek as well.
1: 한국 위장은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0: I think the Korean stomach had no problem with the creek water.
1: 배탈 밤새도 설사하고 왔다 갔다.
0: But he was getting stomach aches because of the creek water and he had diarrhea all night long.
1: 그분이 우리 집에서 4일 동안을 설사라고 고생을 살았어요.
0: And for 4 days, he stayed at my house, struggling and suffering from the diarrhea.
1: 정말 미안했어.
0: I felt so bad.
1: 그 다음부터 이제 물을 끓여 드렸는데.
0: And afterwards, I boiled the water for him.
1: 한국 위장은 그 도랑물 아무렇지 영국 위장은 참 한국보다 약하더라고.
0: You know, the Korean stomach was fine with the creek water, but I guess the English stomach was weaker than the Korean one.
1: 그걸 이제 떠나간다고 그 아침 일어났어요.
0: And then he got up that morning, saying that he'll be leaving.
1: 내가 너무 미안했어.
0: And I felt so bad for him.
1: 아, 참 미안하다.
0: I said, I'm really sorry.
1: 아,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 갔는데.
0: He said, oh, really? And he got up to leave.
1: 가 이제 나한테 할 이야기 했다.
0: But before he left, he said,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1: 이야기하는 거였어.
0: I said, go ahead.
1: 그분은 뭐라고 말하면.
0: And what he said was,
1: 나는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만나봤어.
0: He said, I've met many pastors and many missionaries.
1: 내가 당신하고 이제 딱 5일째 지냈는데.
0: And I've spent the last 5 days with you, he said.
1: 내가 자세히 당신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0: 없어. He said, I don't know, but I've never

0: met anyone who lives like you do, he said.
1: 난 당신의 사는 것을 배우고 싶어.
0: He said, I want to learn how to live from you.
1: 최소한 내가 당신하고 1년만 살게 해달라.
0: He said, please allow me to live with you for just 1 year, he said.
1: 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0: And I didn't know what to say.
1: 아이, 나에게서 볼 게 뭐냐, 가난한 건들 굶고 지나는데.
0: You know, what is there to learn from me? I'm so poor, I'm always hungry.
1: 저하고 1년만 같이 지내게.
0: But he asked, could I live with you for just 1 year?
1: 내가 웃었어요.
0: And so I just laughed.
1: 당신 그 영국의 선교비 오느냐고.
0: I said, do you get your mission funds from England?
1: 아, 예, 온다고.
0: He says, I do.
1: 그러냐고.
0: I said, really?
1: 전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0: I told him, but there's no one who helps me.
1: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0: Only God.
1: 그래서 우리는 자주 굶습니다.
0: That's why I often go hungry.
1: 그래도 같이 지내고 싶으냐고.
0: But still, you want to live with me? I asked him.
1: 아, 꼭 한 1년만 같이 지내고 싶어요.
0: He said, yes, please. I just want to live with you for 1 year. He said.
1: 난 당신처럼 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0: He says, I've never seen anyone who lives like you do.
1: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싶다.
0: I want to live your way of life. He said.
1: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김천으로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0: And I told him soon we'll be moving our operations to
1: 김천.
0: 김천에
1: 이제 방을 준비해 오라 그랬어.
0: I told him to find a place to live in 김천.
1: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0: And he was so happy
1: 갔어요.
0: And left.
1: 제가 사는 압곡동은.
0: In Apgokdong where I lived.
1: 밑에 도로가 있고.
0: It has a road on the downside of the town.
1: 동네 사람들 사는 거.
0: And then near on the mountains, that's where the people live.
1: 산꼭대기 거기는 또 아주 넓은 산 속이라 참 좋아요.
0: And then the top of the mountains, a vast area, it's really nice.
1: 여름에 덥기 때문에 저는 늘 이제 가서 낮에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뭐 간단히 작은 옷만 입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
0: And during the summer times, I would go up to the top of the mount because it's hot, and on the mountain it's cooler. And you know, I would just dress very simple and pray and read the Bible there.
1: 어느 오후에 보니까 버스 우리 동네 앞에 섰는데.
0: But one afternoon, I looked down and I saw the bus stopping at the bottom of our village.
1: 그분이 막 그 내려가 막 위로 올라오더라고.
0: And I saw that man get off the bus and come up to the village.
1: 저 내려갔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0: And I went down to go see him.
1: 아, 안녕하십니까?
0: I said, hello, how are you?
1: 어떻게 왔어요?
0: What brings you here?
1: 아, Mr. Park.
0: He said, ah, Mr. Park.
1: 내가 김천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했는데.
0: I've been praying to be able to preach the gospel in 김천.
1: 하나 김천에 집을 하나 얻을 돈을 주었다는.
0: God has given us the money to be able to get a house. In 김천.
1: 전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0: And back then I couldn't understand.
1: 아니, 제가 한국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시더니.
0: God, I'm Korean. When I prayed, you never answered my prayer.
1: 영국 사람들 그렇게 빨리 응답 하시.
0: But you answered the prayer of the Englishman so quickly. I thought.
1: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사는데 같이 방으로 살자고.
0: And so he said, let's get a place to live for us to live together. He said.
1: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0: But I said to him,
1: 우리는 아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월급 주는 사람도 없다.
0: You know, we don't get a monthly pay. There's nobody who helps us out.
1: 우리가 믿음으로 주만 바라고 살고 있다.
0: We just live relying on God by faith.
1: 근데 당신 집엔 빵이 많고.
0: But at your house you have plenty of bread.
1: 우리 돈이 빵이 다 떨어지면.
0: And if I don't have money, I'm out of bread.
1: 당신 빵만 자꾸 쳐다보게 될 거야.
0: Then I'm gonna be ending up looking at your bread.
1: 당신은 나한테 돈 주지 말고 그래 살자 그랬나.
0: So you don't share any money with me, okay? That's how we should live, I told him.
1: 이제 집을 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0: But he says, but I have this money to be able to buy a house. What should I do?
1: 아, 그래 집을 어디 가서 사가지고 언제 우리 거기서 복음 일을 해야지.
0: Well, let's get a house then and do the work of the gospel there.
1: 내가 있을 곳이 없어 그 기도했는데 그 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어.
0: And I got to experience that I had no place to stay, so I prayed for it, and this was how God answered me.
1: 그래서 그분은 와서 1년 동안 너무너무 잘 따가셨어요.
0: And he came and he stayed for 1 year and had a wonderful time.
1: 제 그분이 계셔서 나이가 100살 훨씬 넘었을 텐데.
0: And if he's alive today, he would be past 100 years old.
1: 이제 그분 벌써 세상을 떠나셨고요.
0: But he's already passed away.
1: 저도 이제 인생을 사는데.
0: And I too, as I live my life.
1: 내 삶에는 크고 적은 모든 문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0: All the big and small problems of my life in the beginning, I didn't know.
1: 지금 당장 어떤 일을 부딪히게 됐을 때.
0: But when I immediately encounter certain situations.
1: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0: Each time I clearly see God is clearly helping me.
1: 그때 김천 가려고 때 그 앤더슨 선교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0: When I wanted to go to Kimchon, had I not met him, missionary Anderson.
1: 어떻게 우리가 있을 집을 마련해 줄 이해를 못했는데.
0: I don't understand how God was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me to live in.
1: 그 앤더슨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고 그랬고.
0: But missionary Anderson came and he was able to prepare a place for us to stay.
1: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지켜주시는 걸.
0: It was not me that was trying to do this. I could clearly see it was God who was preparing and helping me.
1: 제가 때로 좀 어려울 때도 있긴 했지만.
0: Over the years, I did have hardships, but.
1: 어느 사람에게 내가 손 내밀지 아니하고.
0: But not once did I.

0: extend my hand to man,
1: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0: nor seek help from man.
1: 하나님만 바라면 사는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0: The life of looking only to God was so happy and so nice.
1: 지나간 여러 해 뒤를 돌아보면,
0: and when I look back at the past of many years,
1: 제가 죄사함 받고 보험이 시작한 지 딱 60년째 되는데,
0: this is the 60th year of me having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and doing the work of the gospel.
1: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 내 필요한 다 공급해 주시고,
0: during the last 60 years, God supplied me with everything I needed.
1: 건강 몸도 주시고,
0: and gave me a healthy body.
1: 보험에 살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모든 걸 채워주는 걸 보세요.
0: And filled me in every way so that I would lack nothing in living for the gospel.
1: 이제 저는 툭하면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0: and so before for small things I would get worried,
1: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0: But now I didn't worry.
1: 이야기했습니다.
0: I said,
1: 당신은 선교비가 오지만,
0: I said to him, you get your mission funds,
1: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
0: But there's no one who helps me, I said.
1: 우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0: and we pray and we live by faith.
1: 믿음으로 살 종종 굶을 때가 있다.
0: And when I don't have faith, I go hungry occasionally.
1: 우리 굶을 때 당신이 빵 있다고 빵 조각 주지 마라.
0: And even though I'm hungry, if you have some bread, don't share that with me.
1: 하나님께로부터 얻겠다.
0: I will receive from God.
1: 내 하나님 정말 시시때때로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0: And truly, time and time again, God would give me food and clothes to wear. I was so thankful.
1: 예수님의 제자를 둘씩 둘씩 보내시면서,
0: as Jesus sent out his disciples two and two,
1: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0: And he had them preach the gospel.
1: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우게 많은 것들을 채워줘.
0: And in them, God filled them amazingly with many things.
1: 하나님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0: And I'm so thankful to God.
1: 1969년도에 군에 제대하고,
0: in 1969, I was discharged from the army.
1: 김천의 삶을 사는.
0: And I lived my life in Kimchon.
1: 하나님 사방 모든 부분에 우리 도우시고 지키시는데.
0: In every aspect of my life, God was helping me and protecting me.
1: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0: When I think about it, I'm so thankful to God.
1: 그때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0: back then, even though I had nothing,
1: 또 자주 굶을 때도 있었지만,
0: and often I would go hungry, but
1: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같이 계셔서,
0: but the grace of God was with us.
1: 우리 너무너무 복되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0: And we could see it led us to be so blessed.
1: 예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뿐 아니라,
0: Jesus not only was crucified for our sins,
1: 우리 삶 전부를 맡아 주관하고 계십니다.
0: But he takes charge and takes care of our life as a whole.
1: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0: when we live with the faith to believe in that God,
1: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0: I surely believe that God will give us grace and mercy in every aspect.
1: 제가 이제 삶을 살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0: And as I live life truly, I was so thankful to God.
1: 이제 우리가 이런 해외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0: so we send missionaries out abroad.
1: 특히 저희들이 해외 우리 선교사들 건물 짓는 일도 있고,
0: and also we're building our mission building centers around the world.
1: 땅을 우리가 큰 땅을 얻어야 하는데,
0: and we need to get big lands for that.
1: 대부분 정부가 우리 IYF라는 걸 보고 기쁨으로 땅을 주는데,
0: and many governments see the work of the IYF and they joyfully offer us land.
1: 우리에게 땅을 주는 정부는 거의 대부분이지만,
0: and most of the governments are the ones that's giving us land.
1: 아직 건물을 지어주는 정부는 하도 없었습니다.
0: But there has not been a government that built a building for us.
1: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0: and now we've begun to build the buildings.
1: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0: When I think of those things, I'm so thankful.
1: 왜요?
0: Why?
1: 하나님의 손길로 그 필요한 걸 하나하나 채워 주시는데,
0: by the hand of God, he is filling us in the things that we need one by one.
1: 절대로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0: the Lord never slumbers.
1: 깨워 계시면서
0: he is wide awake.
1: 우리의 모든 걸 맡으시고 이끌어 가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0: He is in charge of everything of us, leading and guiding us. I am so
1: 말로
0: thankful.
1: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0: I cannot say it all in words.
1: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나가는 거.
0: So as we look to that Jesus, rely on him and go forward looking to him.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I'm so thankful for that.
1: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0: Now I'm old in age.
1: 이제 올해 지나면 제가 올 연말 되면 이제 80이 되는데,
0: and by the end of this year I'll be turning 80.
1: 지난 8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0: as I live my life during the last 80 years,
1: 재산 받기 전에 이제 19살까지 살았어요.
0: Before receiving the forgiveness of sins, I lived to the age of 19.
1: 이제 재산 받고 난 뒤에,
0: and after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살아왔는데,
0: I've lived my life.
1: 그동안 60년 동안 사는 동안에,
0: over the last 60 years or so,
1: 하나님 모든 손금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해주셨고,
0: God filled me in every way. I lacked not even one tiny bit.
1: 우리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0: I was so

0: thankful and so amazed at God who is always filling us and helping
1: 예, 우리가
0: us.
1: 우리가 자리에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0: So rather than trying to live by our well-doing
1: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0: 겁니다. It's about having the Lord work for you.
1: 내가 내 죄를 시들어 밟은치지 말고
0: Don't struggle to wash away your sins yourself.
1: 주님이 나 죄를 살기 어떤 일을 그걸 자세히 보면
0: But look closely how the Lord has washed away your sins.
1: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0: How thankful this is, we cannot say in words.
1: 실제로 주님이 살아서 우리 속에 일한 게 너무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겁니다.
0: It's so amazing, so thankful how the Lord is actually alive working in the midst of us.
1: 복음의 전할 길을 열어 주셔서.
0: And God has opened the doors for us to preach the gospel.
1: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우리 방송을 통해서.
0: To the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e preach the gospel through broadcasting.
1: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0: And through many different channels,
1: 복음을 전하고
0: we're preaching the gospel,
1: 복음 듣는 사람들이 깨닫고
0: And people are realizing the gospel.
1: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0: You're so beautiful. I'm so thankful.
1: 이제 여러분 우리 삶을 그냥 우리가 사는 같지만
0: So it just looks like we are living our lives.
1: 주님이 우리 삶을 전부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0: But the Lord is watching over our whole lives.
1: 여기 주님이 정말 하신 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0: And so many beautiful things the Lord wants to do upon us.
1: 예수 외형적인 면을 보면은
0: Jesus on the outside
1: 화려한 옷도 입은 것도 아니고
0: is not wearing fancy clothes.
1: 어떤 계급자에 달린 게 아니라
0: He does not have some high rank.
1: 단순한 한 사람입니다.
0: He just simply a human
1: 한
0: being,
1: 측면입니다.
0: Just one young man.
1: 그러나 그 속에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0: But when you hear the words that come from him,
1: 그분은 능히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낼 수 있고
0: He is more than able to save us from all sin.
1: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걸 보았어요.
0: And we see him filling us full with the amazing grace and blessings of God.
1: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0: How thankful we are, we cannot say it all in words.
1: 예수님 안에 지난 여러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0: As I spent the last many years inside of Jesus.
1: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0: God has truly added amazing grace unto us.
1: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 전부 다 맡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0: In that way, Jesus faces all the hardships that we go through, and He takes care of them.
1: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내가 사는 것 두고
0: That's why putting aside you living your life
1: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0: and then become one with Jesus.
1: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의 손에 맡겼을 때
0: and when you trust your whole life into the hands of Jesus
1: 그때 예수님 우리가 놀랄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0: Right then, Jesus works amazingly inside of us. That's how so thankful we are.
1: 제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0: Now I am old in age.
1: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면은
0: and when I look back over the years,
1: 어려울 때 많고
0: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1: 양식 떨어지거나
0: We would run out of food or have no travel money. I faced many of those situations. But not once did the Lord ignore me. He prepared everything for us and led us. And He blessed us. I was able to see how He helps us. I'm so thankful to God. When my son was having hardships, how God helped. When my daughter had hardships, how God helped. When the church had difficulties, how God helped. I cannot grab it with my hands. I can't see him with my eyes. But the Jesus that we believe, He is with us. He is leading us in every way. How thankful we are for this, I cannot say in words. I give true thanks to God. I thank God so much.
1: 그래서 주님 안에 저희들이 복되게 살고 있고
0: So we get to live blessedly in the
1: 많은
0: Lord.
1: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0: And we preach the gospel to many people.
1: 죄 사함을 받고
0: And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1: 그리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0: And what a blessing this is.
1: 제가 얼마나 더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0: I don't know how much more I have to live.
1: 예수와 더불어 살고 있는 동안에
0: But while I live together with Jesus.
1: 천 가지 만 가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할 걸 생각하는
0: When I think of how He will help us in tens of thousands of ways.
1: 앞을 봐도 감사하고
0: I am thankful looking forward. I'm thankful looking back.
1: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0: even though you go through the same hardship,
1: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마음에 쉼을 누리고 있고,
0: people who have Jesus in their hearts, they have rest in their hearts through Jesus.
1: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0: but the people without Jesus,
1: 고통 속에 살아야 하고,
0: they have to live in pain.
1: 슬픔 속에 살아요.
0: They have to live in sadness.
1: 염려 속에 살죠.
0: And they have to live in worries.
1: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0: as I raise my children,
1: 우리가 살면서,
0: as we live,
1: 참 많은 크고 적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0: We faced many big different things, big and small.
1: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0: But not once did He ignore us.
1: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0: He protected us.
1: 그 예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도우실 걸 확실하게 믿고
0: I surely believe that Jesus will help me until the day I stand before Him.
1: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나를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Hello everyone.
0: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 Today we'll read from the words in Mark chapter
0: 6. 6장 7절입니다.
1: Chapter 6 verse 7.
0: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1: And he called unto him the 12 and began to send them forth by two and two and gave them power over unclean spirits.
0: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고
1: And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take nothing for their journey save a staff only no scrip no bread no money in their purse.
0: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1: But be shod with sandals and not put on two coats.
0: 또 가서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나기까지
1: And he said unto them, In what place soever ye enter into an house, there abide till ye depart from that place.
0: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든 거기 떠나갈 때 바람이 먼지를 떠내버려 저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1: And whosoever shall not receive you nor hear you when you depart

0: sins, shake off the dust under your feet for a testimony against them. Verily I say unto you, it shall be more tolerable for Sodom and Gomorrah i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that city. And they went out and preached that men should repent, and they cast out many devils and anointed with oil many that were sick and healed them.
1: 제가 이제 주님 안에 사는 동안에
0: As I live inside of the Lord,
1: 제가 죄사함 받기까지는 제가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0: Until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I lived very poor and in difficulty.
1: 죄사함 받고 주를 위해 사는 동안에도 처음엔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0: But even after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and lived for the Lord, in the beginning, things were very difficult.
1: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 두시면 아무것도 가지 말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0: But when Jesus sent out the disciples two and two, he told them to take nothing with them.
1: 예수님 나를 보고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0: Even if Jesus didn't tell me to take nothing with me, I had nothing.
1: 처음에 이제 어려워서 그런 삶 많이 살았는데.
0: And before I was very poor, I lived that kind of a life.
1: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점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0: And during those times when I have many difficulties financially, God bestowed a lot of grace unto me.
1: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직장이 아니고 돈을 벌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0: Because I was preaching the gospel, I did not have a regular job that had income.
1: 근데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 도우시는 것부터 너무 놀라웠습니다.
0: But I saw truly God fulfilling me with all that I needed. I was so thankful to God.
1: 내가 그 장팔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0: And this happened when I was in Changpali.
1: 한 번은 대구에서 선교센터에서 저를 오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0: From the mission center in Daegu, they directed me to come to Daegu.
1: 그런 일들은 제가 돈이 하도 없기 때문에
0: And these kinds of things because I had no money at all.
1: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확히 볼 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0: It was a very good opportunity for me to see the help of God.
1: 금요일 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0: So they contacted me on the Friday.
1: 월요일 날 대구로 오라고.
0: To come to Daegu on Monday.
1: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0: But I had no money at all.
1: 대구까지 가는 여비를 제가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0: And I prayed for the travel money to be able to go to Daegu.
1: 나는 거창에서 대구까지 82km였는데요.
0: At that time, from Geochang to Daegu was about 82 kilometers.
1: 82km 같으면 뭐 한 시간 안 걸리는 거리인데.
0: And these days, 82 kilometers takes less than an hour.
1: 그 당시 한국의 자동차 최고 속도가 30km였었어요.
0: But back then, the highest speed for cars in Korea was 30 kilometers.
1: 이제 사람들 잘 이해 안 가겠지.
0: The people nowadays wouldn't be able to understand that.
1: 거창 82km 가는데 약 한 5시간 가까이.
0: To travel from Geochang to Daegu 82 kilometers, it would take like 5 hours.
1: 제가 이제 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0: And I had no money at all.
1: 저희들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때 한 20명 정도 됐는데.
0: At that time, there was about 20 brothers and sisters at my church.
1: 그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0: And after Sunday service,
1: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0: I made the announcement.
1: 내일 내가 태국을 가야 한다.
0: Tomorrow I'll be heading to Daegu.
1: 근데 내 마음에 뭔 기다림 형제 아멘들 혹시 내가 돈 없는 거 알고 누가 예비를 좀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0: But in my heart I was actually thinking maybe the brothers and sisters will recognize that I have no money and they'll offer me some money.
1: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 예배에 들어갔어요.
0: And after service and then we had evening service.
1: 말씀을 마치고
0: I preached the sermon.
1: 내일 태국 간다고 했어요.
0: And again I announced I'm going to Daegu tomorrow.
1: 아무도 제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0: But nobody offered me any money.
1: 그랬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0: And then I got up the next morning
1: 버스를 타고 버스 정류소까지 가는데
0: And then I was walking to the bus station
1: 4km 좀 덜 되는 거리였습니다.
0: And it's a distance about 4 kilometers I needed to walk.
1: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0: I didn't have any money.
1: 근데 마침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은
0: But on the way to the bus station there's somebody's house.
1: 우리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는 형제 집이었어요.
0: It's the house of a brother in charge of our church finances.
1: 그 형제 부인은 그 문방구를 경영했고
0: That brother's wife she ran a stationery store.
1: 그 형제는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0: And that brother was a school teacher.
1: 아, 그분은 집에 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0: And so I felt like they would have some money in their home.
1: 그분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안 아, 아니지.
0: Should I stop by their home and tell them? Oh no, I should
1: 그냥
0: not.
1: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지.
0: I should just walk by ignoring them.
1: 근데 혹시 내가 얼마 전에 그 시간에 지나가니까 이분이 그 바다에 세수라 세수물을 버치러 아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서
0: you know, A few days earlier I had walked by their house and he was washing his face outside and he said to me Oh hello how are you?
1: 그러면서 이제 그 뭐야 막 그런 걸 상상을 한 거예요.
0: And I remember that I would imagine that he would do that to me.
1: 그 내가 막 그 아 어디 대구 하십시오 여기 있습니까 and 말씀하시지
0: I would imagine him saying to me Oh are you going to Daegu? Do you need travel money? You should have told me.
1: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0: And while I was imagining those things
1: 깜짝 놀랐습니다.
0: I was stunned.
1: 나를 바라봤습니다.
0: I got to take a look at myself.
1: 여행을 해야 하는데

0: I needed to travel.
1: 여비는 하나도 없고.
0: I have no travel money.
1: 어떤 형제를 바라보면 내가 볼 때 너무 따분한 초라했어.
0: I found myself looking to that brother. It's so pathetic. I saw myself.
1: 그때 내가 뭔 생각하냐면
0: And right then I thought to myself.
1: 내가 대구 안 가면 안 가, 못 가면 못 가.
0: If I don't go to Daegu, I don't go to Daegu. If I can't go, I can't go.
1: 내가 좀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그 형제를 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 You know, just a little while ago, I was thinking about that brother, putting hope in that brother.
1: 그 나와서 내가 나를 보니까.
0: But when I came out of myself and looked at that image of
1: 내가
0: me.
1: 내가 직장 생활 안 하고 돈 안 버니까.
0: Because I don't have a job and I'm not making money.
1: 한 평생 내가 어렵게 살아야 할 텐데.
0: I'm gonna live in difficulty my whole life.
1: 한편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가 살진 않겠다.
0: I don't want to live the rest of my life in these methods.
1: 대구 안 가면 안 가도.
0: If I don't get to Daegu, I don't get to Daegu.
1: 이렇게 안 하겠다.
0: But this is not what I'm gonna do.
1: 그래서 그 형제 집에 가면 돈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재정하면 또 돈 좀 도와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0: And it seemed that brother's house would have some money, and he's in charge of our church finances, so he might help me out. But
1: 그 형제 집을 가 앞에 와 일부러 둘러서.
0: But instead of passing in front of that brother's house, I went around his house.
1: 버스에서 가까이 왔을 때,
0: and when I arrived at the bus station,
1: 대구라고 쓴 글씨를 쓴 차가 서서히 걸어 나오기 시작.
0: There was a bus that posted Daegu began to approach me.
1: 아, 저걸 타야 하는데.
0: That's the bus I gotta get on.
1: 버스를 타야 하는데.
0: I gotta get on that bus.
1: 근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0: But I had no money.
1: 근데 길에 이제 있는데.
0: But I was just standing on the street.
1: 그 버스가 내 앞에 섰어요.
0: That bus stopped in front of me.
1: 이건 타라는 거 아니야?
0: This means get on.
1: 탔습니다.
0: So I got on the bus.
1: 타니까 저는 그때 이제 한 22살 난 총각이었는데.
0: And when I got on, back then I was about 22 years old. I was a single man.
1: 대구 있을 때 우리 교회 같이 있던 그 자매님이 그 아 박정아 빨리 돌아 앉아라.
0: But a sister that I know from the church in Daegu, she was sitting on that bus. She said, "Hey, Minister Park, get in, get in." She said.
1: 그래서 그 옆에 자리 빈 자리 앉았어.
0: So I sat in the seat next to her.
1: 버스가 시내를 지나 막 달려가기 시작하니까.
0: And then when the bus began to move and go out of the city,
1: 안내양이 이제 표를 들고 볼펜 들고 저기 찾아왔어.
0: The usher came up to me with a pen and a paper.
1: 근데 그 자매님이 버스비를 탁 내서 주었어.
0: And then that sister paid for my bus fare.
1: 너무 고마웠습니다.
0: I was so thankful.
1: 그 자매님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0: And what that sister told me was.
1: 자기는 그 차에 좀 더 이제 더 들어가야 하는 그 지방에 사시는데.
0: She lives in an area further down away from Geochang.
1: 거기 자기 친정 어머니가 혼자 사세요.
0: And in that town, her mother lives there by herself.
1: 1년에 한 두 번씩 어머니 보기 위해서 왔다 간다.
0: And about twice a year, she goes into that town to visit her mother.
1: 자기는 대구 도시에 살고.
0: While she lives in Daegu.
1: 시골은 돈이 너무 귀해서.
0: But in that town, money is hard to come by.
1: 어머니를 뵙고 나올 때 지갑을 열어가지고 버스비만 놔두고 전부 다 주고 온다는 거예요.
0: Usually, when she visits her mother, she would give all her money to her mother. Except the bus fare that she needs.
1: 오늘 아침에도 이제 버스 오는 걸 보고 지갑을 꺼내 돈을 내주려고 하던데.
0: But that morning as well, she was gonna wait at the bus station and open up her wallet, give all her money to her mother.
1: 자꾸 자기도 지갑 안 돈을 밀어 넣더래.
0: But she found herself pushing her money back into her wallet.
1: 어머니 돈 안 주고 그냥 차를 탔대.
0: And she didn't give any money to her mother, and she just got on the bus.
1: 오늘 늘 돈을 주고 돈 줄 줄 알았다가 안 주고 번 쳐다보고 있었어.
0: And the mother was expecting the money, but she didn't get any, so the mother just stared at her.
1: 자기가 내가 이거 돈을 어머니 안 주었지 그 생각을 했다.
0: And she thought to herself, why did I not give this money to my mother? What's wrong with me?
1: 그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이제 그 차에 쉬었다가 출발하는데 내가 가방을 들고 오는 걸 봤어.
0: And then that bus stopped by Geochang and it goes to Daegu, but on that way she saw me outside with my bag.
1: 아, 내가 대구 가는구나.
0: Oh, he must be going to Daegu.
1: 아, 운전 차 좀 세워라고.
0: Bus driver, stop the bus.
1: 그러면서 그분이 차를 세웠네.
0: And that's why the bus stopped in front of me.
1: 여비를 내주면 나한테 그 이야기를.
0: And she paid for my bus, and she told me all about that.
1: 감사했어.
0: I was so thankful.
1: 대구 도착했는데.
0: And we arrived at Daegu.
1: 자매 자기 집에 가자고.
0: And that sister said, "Let's go to my house."
1: 자기 집으로 갔어요.
0: And then we went to her house.
1: 그래서 점심을 차려줘 잘 먹었어.
0: And there she prepared a nice lunch for me.
1: 점심을 주고 난 먹고 난 뒤에.
0: And after eating lunch,
1: 조금만 기다려.
0: She said, "Wait just a little bit."
1: 나갔다 돌아왔어.
0: She went outside and came back.
1: 그 자매님. 돈을 빌린 것 같아.
0: And I think she went out to borrow some money.
1: 돈 이만큼 갖다가 얼마나 어려운 데서 고생하는데

0: And she brought this stack of money and said, you're going through so many hard times and put that money into my pocket.
1: 그리고 저는 선교 대구의 본부에 왔었어요.
0: And then I came to our Daegu Mission Center.
1: 밤에 잘 때 자려고 기도를 했는데.
0: And in the night I was about to go to sleep and I was praying.
1: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0: And I was so thankful.
1: 내가 그 재정 받던 형제 집에 내가 들어갔으면
0: Had I entered the house of that brother in charge of the finances
1: 그 시간에 버스는 지나갔을 것이다.
0: During that time, the bus would have just passed me by.
1: 아니, 그 자매한테 내 버스비를 준비했는데
0: But through that sister, God had prepared my bus fare.
1: 그리고 내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0: And what would I have thought?
1: 난 믿음이 없어.
0: I don't have faith.
1: 기도해도 안 돼.
0: Even though I prayed, it didn't work.
1: 그렇게 하고 혼자 실망했을 같은 마음.
0: And with that, I would have been just disappointed by myself.
1: 혹거나 재정 받은 그 형제 집에 가서 또 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0: And that day, I wanted to go to that brother in charge of the finances and tell about my situation.
1: 그랬다면 주님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
0: But had I done that, I would not would have been able to experience what God prepared for me.
1: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모든 걸 내가 끊어버렸.
0: And from then on, I truly looked only up to God and cut off all my humanly methods.
1: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60여 년을 살았습니다.
0: And then I got through the last 60 years.
1: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0: Now I've become old in age.
1: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됐지요.
0: And I've become elderly.
1: 교회 성도도 많고.
0: I have many church members.
1: 차도 아주 좋은 차 사주고.
0: And they bought me a nice car.
1: 좋은 아파트도 있고.
0: I have a nice apartment.
1: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0: And without any lackings.
1: 처음에 제가 그때 주를 의지할 수도 주님 나를 이끄셨는데.
0: At first, when I relied on the Lord led me.
1: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재산 받거나 뭐 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저 뭐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 게 누가 돈 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0: And until now, when there was difficulties or when I needed money for my children or anything, I never asked some people, please, I need this money.
1: 2012년부터는 중국 공천당에게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0: And from 2012, after I lectured to the Chinese Youth League, my books began to be published.
1: 제가 이제 7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0: I've written more than 70 books.
1: 그 책들이 잘 팔려가지고 그 삶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0: And the books have sold well, and it has improved my life quite a bit.
1: 하나님이 이런 걸로 내 모든 걸 채우고 있는 걸 봐요.
0: In these ways, I saw God filling me in every way.
1: 아, 내가 내가 뭘 사야 되고 지갑이 어디 있지?
0: Oh, I need to buy something. Where's my wallet?
1: 집안 돈과 물건 사듯이.
0: And then you go get your wallet, buy, take out the money, buy what you need.
1: 필요한 게 지갑 예수님이고.
0: Likewise, what I need is not the wallet, it's Jesus.
1: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제 모든 그 부족함이 채우셨어요.
0: And truly, Jesus filled me in every way so that I would lack nothing.
1: 딸을 낳아서 키우면서.
0: As I had my daughter and raised her. As I raised my son.
1: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0: There was a lot of hardships, but.
1: 한 번도 주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0: Not once did the Lord ever ignore me.
1: 예수님께 제자들 둘씩 둘씩 보내시면서
0: As Jesus sent out the disciples two and two
1: 두벌옷도 입지 말고
0: Do not take two coats
1: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라
0: Go without any preparation
1: 제가 사는 이 삶이 낙원의 여행길인데
0: The life that I live is like a pilgrim's journey
1: 좋은 집도 있고
0: But I have a nice home
1: 차도 있고
0: I have a car
1: 집에 뭐 없는 게 다
0: And in my house, there's everything that I need.
1: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정말 맨주먹으로 시작했는데.
0: But I started all of these things empty-handed.
1: 아직까지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본 적이 없고.
0: Until now, not once did I tell someone I need something.
1: 또 내가 남들에게 돈을 좀 빌리거나 그래본 적이 없었어.
0: Or did I ever go borrow some money from some people or anything like that?
1: 하나님 정말 그런 정말 도와주신 거.
0: But God truly helped me with all these things.
1: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을 때
0: When I looked only to Jesus Christ
1: 전에는 내가 예수님한테 구하는 건 너무 막연해 보이고
0: Before it seemed vague to be seeking of Jesus
1: 사람 형제나 자매 이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였는데
0: And rather people and the brothers and sisters around me seemed more clear
1: 지금 예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0: But now I cannot Jesus see with my eyes
1: 저도 손 한번 잡아본 적도 없고
0: I've never held the hand of Jesus
1: 말로 대화도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0: I've never had a spoken conversation with him,
1: 성경은 저의 주님 나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0: But through the Bible, God has spoken many words to me.
1: 나도 기도로 저의 주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고
0: And through prayer, I spoke many words to God.
1: 주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고
0: And through that, God and I became one heart.
1: 내가 크고 적은 어려운 일도 많고 문제가 참 많았지만
0: There were many big and small hardships and many problems.

0: problems, but
1: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0: But no matter where I was and what I faced
1: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0: There was nothing that was not worked out by the Lord.
1: 제가 처음에 이 강남 교회 와서
0: When I first came here to the Gangnam Church
1: 부처하고 사이에 좀 문제가 있어 재판을 받게 돼
0: And I had to go to court because we had some problems with the district office.
1: 그다음에 또 그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뭐야 재판도 이렇게 있고 했는데
0: And there were some other court trials we needed to go through, but
1: 그 재판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 속에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은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는 계기가 됐어.
0: But when the trial was over, it became the opportunity to show all the people that I had lived very clean, honest life.
1: 전 세계에서 선교를 하면서
0: As we do mission around the whole world.
1: 많은 이제 지역간 선교사들이 이제 그 뭐 빌딩도 지어야 하고 예배당도 지어야 하고 한다.
0: Our missionaries in many different areas, they need to build buildings and centers.
1: 돈이 뭐 1, 2만 원 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0: And it costs a lot of money. It's not a 10, 20
1: 한심한 제가 도울 수 있도록 책을 출판한 그에 나온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0: But so that I can supply their funds, God allowed my books to sell well. With those funds, I could provide the funds for them.
1: 그리고 제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 가는 문제가 있어서.
0: And this March, I'll be going to Israel.
1: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 이스라엘 간다고 알고.
0: And many brothers and sisters found that I'm going to Israel.
1: 예비하라고 돈을 주는데.
0: And they were giving me money to use for my travel fare.
1: 이스라엘 한 열 번 갔다 와도 될 만큼.
0: And they gave me so much, I could go to Israel like 10 times.
1: 그런 물질을 주는 건 너무 감사했어요.
0: Such funds were provided to me. I was so
1: 한
0: thankful.
1: 한 번도 제가 이야기해 본 적.
0: Not once did I tell them
1: 아,
0: something.
1: 여비가 있습니다.
0: I have travel money, I would say.
1: 있습니다.
0: I have more than enough.
1: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걸 봤어요.
0: But I saw in their prayers, they were helping me.
1: 아직까지 내가 죄사 안 받고 예수님 복음을 위해 살면서
0: Until now, as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and lived for the gospel of Jesus.
1: 한 번도 내가 뭐가 부족하다, 없다, 그런 얘기해 본 적이
0: 없어요. Not once did I say, I don't have enough of this. I don't have something. I need this.
1: 그게 형제 자매들이 하는 거지만
0: And this is done by brothers and sisters,
1: 주님께서
0: but
1: 그렇게 저를 돕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0: But I could feel through them the Lord was helping me.
1: 딸을 키우면서
0: As I raised my daughter
1: 아들을 키우면서
0: As I raised my son
1: 그다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0: And as I began the church
1: 예배당도 여러 개 지었고
0: And I built many churches
1: 그런 동안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는 거죠.
0: And during that time, we saw God helping us in detail.
1: 하나님 어느 나에게, 야 박 목사야.
0: One time, God says to me, "Hey, Pastor Park."
1: 미안하다.
0: I'm sorry.
1: 내가 너 이상 더 너 뒷받침하기 어렵다.
0: And it's hard for me to give you any more support.
1: 빨리 하늘나라 올라와라.
0: And hurry up and come up to heaven.
1: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 God has never once said that to me.
1: 필요할 때마다
0: Whenever I needed, He would help me and provide for
1: 그게
0: me.
1: 그게 꼭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0: And that allowed me to live much more blessedly than me having a lot of money myself.
1: 우리 집에 가면
0: At my house,
1: 옷장에 옷이 있고.
0: I have got clothes in my closet.
1: 신발장에 신발이 있고.
0: I have shoes in the shoe rack.
1: 다음에 양식이 있고.
0: And there is food.
1: 밥이 있고.
0: There is rice.
1: 방이 있고.
0: And there is a room.
1: 차가 있고.
0: I have a car.
1: 부족함 없이 하나님 저를 도우셨습니다.
0: And God helped me so that I would lack nothing.
1: 때때로 하나님 저를 어렵게 하실 때도 있고.
0: Occasionally God would give me hardships.
1: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0: But each time when I looked up to God.
1: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0: Not once did God ignore me.
1: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0: He says, "Do not put on two coats."
1: 어디 가든지 간에 집에 들어 그곳에 들어 거기 유하라고.
0: And in what place soever you enter in an house, there abide till you depart from that place.
1: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저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는 걸.
0: And according to the promise, I saw God protecting me and helping me.
1: 그래 그때 복음 전도 시작할 때 지금까지.
0: And so from when I began to preach the gospel until now.
1: 한 번도 내가 뭐가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0: Not once did I tell other people, I don't have this, I need this.
1: 사람보다 하나님 더 부유하신데.
0: Because God is wealthier than man.
1: 사람보다 하나님 더 많으신데.
0: God is much more than man.
1: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0: Because God knows it all already.
1: 내가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0: Do I have to go out and say such things?
1: 다시 이야기하지만.
0: And once again, I want to say.
1: 87년도 위장이 안 좋아 굉장히 어려웠는데.
0: In 1987, it was so difficult because my stomach was sick.
1: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위장을 깨끗하게 해줬어.
0: But as I prayed, God healed my stomach completely.
1: 99년도 심장이 안 좋아서 곧 죽을 뻔했는데.
0: And in 1999, my heart was sick. I almost died.
1: 기도했는데 정말 제 심장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
0: But God completely healed my heart that year as well.
1: 그리고 또 그때부터 제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
0: And from then on, I was able to live healthy.
1: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알아보거나 누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를 지켜 도우셨어.
0: And He protected me over.

0: would last many decades so that I did not have to lie down or
1: be bedridden.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하고
0: me preparing for myself
1: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는 거하고
0: versus God preparing for me.
1: 비교가 안 됩니다.
0: It cannot compare.
1: 내가 나를 믿었더라면
0: if I trusted myself
1: 염려도 많이 했고
0: I would be very worried
1: 많이 해야 했는데
0: and I would have to go through a lot of difficulties.
1: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0: But I believed God.
1: 제가 딸을 낳을 때도 도와주셨고
0: so he helped me when I had a daughter.
1: 아들 낳을 때도 도우셨고
0: he helped me when I had a son. 교회에
1: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에
0: and whatever happened in the church
1: 많은 형제하며 저를 도와준 것도 많지만
0: and many brothers and sisters have helped me but
1: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던 그 자체는
0: but more so the fact that this was through God
1: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0: is something I cannot deny.
1: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0: This is how God bestowed grace and mercy unto me. I saw.
1: 이제 내가 이 몸이 내 몸이야 주님의 몸이고.
0: This body is not mine. It belongs to the Lord.
1: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 동안에.
0: And as I live for the gospel of the Lord.
1: 천 가지 만 가지 저를 도우시면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0: I saw God helping and working in me in tens of thousands of ways.
1: 너무 너무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0: And I was so thankful to God.
1: 우리 이제 교회 같은 전도자들에게도
0: Now to the preachers in our church as well.
1: 하나님을 의지하러 가르칩니다.
0: I teach them to rely on God.
1: 하나님 시험해 봐라.
0: Go ahead and test God.
1: 하나님 분명히 도우신다.
0: God will surely help you.
1: 거기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 있으면
0: And when they have the faith to believe in God,
1: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0: From then on, God takes the responsibility of your whole life.
1: 양식이 많이 있을 때 있고
0: Sometimes you have a lot of food.
1: 없을 때 있고
0: Or not so much.
1: 가난할 때 있고
0: Sometimes you're poor.
1: 여기가 없을 때 있지만,
0: sometimes you don't have travel money, but
1: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0: But not once did God ignore me.
1: 도우셨습니다.
0: He helped me.
1: 제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고쳐주시고,
0: when I was sick, God healed me.
1: 우리 가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0: And I was so thankful to God who helped my family.
1: 또 제 딸이 막 음악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0: and my daughter, she really loves music.
1: 한국에 음대가 너무 비싸서,
0: music school in Korea was so expensive.
1: 음대 보내질 못해.
0: I was not able to send. To music college.
1: 제 딸이 서른이 넘어서
0: But after the age of 30,
1: 상페테르부 국립음악원에 가서
0: my daughter
1: 음악 공부를 했어요.
0: Went to the St. Petersburg Conservatory in Russia and she studied music there.
1: 합창단을 지금 이끌면서
0: and now she leads the Gracias
1: 시도하는데,
0: Choir and she guides them.
1: 깜짝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됐어요.
0: And they've become the best choir in the world.
1: 제 아들이라는 사역이 미국 뉴욕에서 교회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0: My son is leading the ministry in New York as a pastor.
1: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돕는 걸 너무 놀랐고
0: It's so amazing to see God helping in his work.
1: 제 아들과 딸이 아닌
0: Not my son, not my daughter.
1: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0: But among the brothers and sisters.
1: 전 세계 어떠지 일하는데
0: They're scattered around the world preaching the gospel.
1: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자주 교류도 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데
0: And through the internet online we share fellowship and share the word oftentimes.
1: 아침이라 컴퓨터를 열면
0: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open my computer
1: 밤새도록 일어난 일을 쫙 제게 들어옵니다.
0: I get all the news what had happened overnight.
1: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0: And every single one of them were done of God.
1: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0: And I'm so thankful to God about that. It's so amazing.
1: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0: Now I am old.
1: 이제 언제 주님 앞에 갈는지 모르겠지만
0: I don't know when I'll be standing in front of God.
1: 정말 그날까지 저를 부족함을 지키는 주님이
0: But God who has protected me until that day.
1: 나의 목자로 계셔서
0: He is my shepherd.
1: 어려울 때
0: When I'm in difficulty,
1: 때,
0: when there is persecution,
1: 정말 공고할 때,
0: when I'm in emptiness,
1: 주님 늘 곁에 나를 도우셨어요.
0: The Lord was always next to me helping me.
1: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뻐할 수가 있고,
0: and through that Lord I can rejoice.
1: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0: I can be thankful and praise God. I'm so thankful about that.
1: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0: Now I've become very old in age.
1: 언제 주님 앞에 갈는지 모르겠지만
0: I don't know when I'll be standing in front of God.
1: 지금까지 나를 이끄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0: But I'm so thankful to God who has led me until now.
1: 내 가까이 있던 형제도 마음이 변한 사람 있고
0: And the brothers who are near me, their hearts change.
1: 자매도 마음이 변한 사람 있고
0: And there are sisters whose hearts have changed.
1: 나도 마음이 변할 때가 있지만
0: I too, my heart changes.
1: 주님은 저에게 한결같았습니다.
0: But the Lord was all always the same to me.
1: 나나,
0: me
1: 내 아내나,
0: or my wife
1: 내 자녀들이나,
0: or my children
1: 또 우리 같이 있는 동역자들이나,
0: or our colleagues who work together
1: 그 모든 일을 관리하고 이끄시고 계신 주님이 계셔서
0: there was the Lord who was overseeing and taking care of all of these things.
1: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0: I am so joyous and so thankful.